내려갔다 내려갔다 왔었나 왔더니 오분가 해마가닥도 그냥 막 가서 갔어야 했죠. 오분가가 왔더니 며칠이 다하다가 아그녀를 며칠 하다가 하더니 그니까 얼마 가갖고도 이렇게 잘 먹죠. 바깥에 가지 않았는데 나는 죽었죠. 우리 이발학교 만난 독사학교하고 이발학교 있는 거에 그때 말해요. 독사학교하고 엄마 독사학교하고 아버지한테 엄마하고 살아가고 누구나 학생이 땅을 뚫어고 자다가 안고 막 얼굴 화가 나는데 아따 누나 씨였다가 이래가네 그곳에 아침에 자고는 뒤쳐대 다 고생은 고역도 고역도 고역 그만 빈사를 갖고만 안된 것들하고 오늘 하나 먹고 하라고 아유 하여튼 이석도 하라고 맞다면 기술자와 배움으로 나보다 안 가고 한쪽을 또 하면 또 하다 세상 한쪽을 다 하면 또 만나 하늘을 하면 오덕해서 피곤 피곤 마살리 그래서 뭐 대단한 생각한 한쪽 생각한 우아쯤 조카지라는 월소 하려고 바라고 그리고 대단하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고 좀 골다리 아우사로 영화를 쓰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나 맞더라. 한마디로. 이마다가 있군요. 어찌하다가 있군요. 어떻게 생각하라면, 오마마가 있군요. 아마라 꼴 같은 말이니, 같은 마다, 땀마다, 나을 먹어줘야. 얼마나 하라고, 미워가 아무도 싫어하지 않았다면 전면을 하다가 다음은 원산에 진미용을 뜯어다보라고 미워하리 미워하고 치고 그냥 싫어하지 않았다면 싫어하고 앉아 다만 다만 나 한쯤은 꼭 나한테요 오늘 오면 이요 앞에 뜯어 보나 그러네 뜯어 그러다가 뜯어
sehän sillä muualla on elämätä. Saattaa siellä loppua. Aina ei ole mitään ajattaa elämän. Mennä pitää lohtata. Mutta mä en pitää ajatella, että en saa tehdä niin siltä. Mä ei tekisi huomata akunnilla, mutta sehän tähän nämä maksamalla. Mutta mä en nyt pelemä. Hän ei hyödy maksi. Tak kau nak kena muda, tu dia nak kau tu kena muda, nak kau tu kena muda, tak kau hendak tanya ni untuk apa?

0: 그다음에 오늘밤에 김민영을 대장으로 불사하게 이나서부터 그냥 잡지도 않고 나왔던 것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를 한뜸을 꼭 나한테요 어머니랑은 이력 김민영 앞에서 그때도 오라 그러는데 김민영 그 앞에서 그때도 오라 워낙 분량을 다 하려고 하면 하다도 그러는데 하려도 하라고 하자든지요 얼마나 따오거든요 전달량을 타서 어쩌면 자꾸 나다가 해서 어떻게 하다니 김민영 하면 했죠 대매특별 김민영 하면 하면 옛날에는 뭐부터 하다가 그냥 안내합니다 학교가 안내했더니 그냥 실내모아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다가 또 안내해 주면 안했다 하면 정말 근데 그러다 하다가 그만 빈사가 되면 빈사가 다니게 되면 뭐가 특히 좋은보다 학원을 못해야 하니 다 남은 학생을 엄청 많이 불러면 남은 학생을 안내해주면 뭐가 안내해주니 사학자 학도 그냥 빈사가 되면 안내해주면 뭐가 오늘 빌미트니 과하다 하라고 그러시더니 가만히 살고 옵니다. 오늘 빌려가야 되고 그러고 담배하고 담배하고 담배하고 담배하고 커피를 섞어서 인육자들도 가족자들도 그냥 예박들도 담배하고 할때 그냥 그마저 악취약자 사람과 함입되는 자로서 은석자로 무슨 문제지고 닦고 하고 나면서 그런 자로 하던 그런 사람에게 아무도 닦고 하는 때는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마 때문에 자라고 나면 무엇을 가고 하는 사람을 그런 자로
1: Damn it, Salvi is after wood, Moses here, Pakakana Pivale Rio, the Kanga Sanikiloamin. Oyen Namik,